0: Amat tau tam na igluligar dung miutak. Ngulak pangani. Unikar tangan. Utam na ila uigwa. Andre tau tuk sarbi kanan na aktigo. Ilagi lau tabut tau tisak saugian na akini lau tau kanan na vumi piwale pianik patan. Sila lagi guna kami sila lagi ane ablung itu mana kibal lah met amma kecang minit sang na temalu telu tunggu sulau migit sih dosa yak samin. Ila sibul lah pamit amna cawe gigi kau tiga na tiwila pibal lah lagi udah resolute me. Salome mana pivale la gati lugut sane aptigo.
1: Una salome mana. Kau shete me oka oka blatunga. Pivale ya jurgani aptunga. Tay kanga pivale ya jurgani aus magama. Tau banga toka. Mana agis me gatta. Taksi nak tu datta garo yugo makoi nak tu garo yugo. Time I look at the look too good. Time I do rocks among it too good. Time I look at the look too good. You want it to a little talk this over noon. A can is a kitchen is. Time I did it to go. Kissing the panel now, not to look at the back of the seat. I guess me. The thing with the air and look to the little. Little common terra and look to do. I guess in Norsley do. Panama only tears on the do. Time I got the matter. The chain is later. The signet tabernacle to do what I said, terror to do it. She lived the more quartet, and there she mattered also. Makum nak untuk tidur, ama makuin naru untuk kuang nak siap tu kuang nak sedih. Tapi mana tengah rumit keluar sebab panas sedih. Ama agak aku tidur kerana sedih sebab aku kuih mungkin nak. Tapi mana kerana kesedihan mana kesian sedang sebab nak nak sorok tua ni. Tanok kami. Ama kugana yung may nga to ni ikalukok at rawak tugur. Ama magtaktok kugana yung may nga to ni. Ama tanda kugana yung may suyak to. Manita kuraw mo yung atamang wak to yung man. Ama tuktureng mo to karaw mo yung man. Tuktusiwing mo.
2: Ama ilis ako yung ilang mga ata, ilis ako yung mga ata rin.
1: 그 사랑의 생활 소리 안에 가들어 와가지고 갔다면나 봐. 일상회로 내 독서로 독서했네. 각 죽어는 뭐야 낙도하러 딱신 낙도하러 놀다. 내 말뚝으로 갔다 막고 있나고로 그러다. 막고 있나가 딱 죽어로 갔다 딱번에 아베싱으로 뜸이 다 냅죠. 듣고 속닥 세양을 여정 매여. 아베싱으로 가면다. 내 말이 나갔다만 그렇게 그때 약도하려고 그러고 그냥 없고 이거를 없고 이하려고 그러고 갔다. 그렇게 그때 약도하려고 하려고 그랬다. 아까고 좀 아까놓고 똑똑 다 나지 내가 생각할 때가 되면다. 그렇게 그때 약도하려고 막 그러고 생각했어. 영이 생각했으니 그때 약도하려고 했어. 아, 마코가다 시기 악순해져, 악순해져, 악순해져, 링뜻이 가오지기 바로 독으로 갔다구만. 마코 있나, 아로라 가면, 그 혹독으로. 농구 트인나가, 독구 트인나가 갔다구만. 대웅악코 갔다구만. 우바르게 에마카노아. 사이마일링에 딱 갔다구만. 마코 혹독으로. 딱구와 담았자. 엄마, 전화주의, 전학사람은 낙도하러 가민가려고 갔다, 빡딱다, 갔다, 죽었어. 엄마, 아마라 꿈이, 늑그탕지 떠오르다, 갔다, 막, 죽으러는 거요. 딱과가 야우 유민이의 유닛, 딱과가 유민이의 유닛. 비타시 타오라고 갔다 갔다 나로 매여. 자이말링에 유굿. 자막과 비어한테 유굿. 틀라로 갔다 하라고 유굿. 맥적. 맥적하고 나한테 가시오냐고로 갔다 오고 맥적 들어올라 갔다 막. 시지오메 유다 하라고 매여. 만나. 맥적하서 갔다 갔다. 우리 학교 갔다 들어.
0: Resolute payment, salumi manang. Koyan namig.